0: 아소르 동닐이야 지변의 군중의 산나양의 터매버체 지다 퇴중의 시럽도 즉 섬중의 시럽 지드네기 타네 아 바다 동닐이야 광버 지기아래 땅가다 온 분노 집이나 그래서 마지 군에 동닐이 따와 깨되게 하다 동닐이 따에 좋아지니 아니 잠도베 샤나면 나와지 또 없이 모양이야 다가는 시기 다 인중 삼바 타바 되니 걸로 몇점만 인버지 쇼쇼버지 온데 용도가 대장배다 닝지 대장보스 내면도 간다 동닝이 따위 좌전에 배 닝지 샤드면 내면 또 떠붙이 뭐야 다디 댄댄 용사래 그러다 디 간다 동닝이 따와 응을 깨니 이니 전주 우승 교수도 이리 동닝이 따위 좌전에 그 떠붙은 내면 중요해 용기여봐 이리 사네 이니 간다 전주 우승 디 제일 깨니 다 지금 오는 이봐이나 다 동닝이 따와 응을 깨찰대 레디 이내 안다 지금 다 섬중다 지금 이거 타는 마다 배지 가족을 배 영화 좀 소를 배다 다 잡아도 좋아도 열대 이내 가다 돈이를 공중도 더 맵지 자 단디 돈이를 미비 공중 가족을 배게다 터비하게 주소를 넣어서 이제 전에 소람시 주소 야 달랍대 다 드네 야체니 주소 넣어로 야 그러미 아니 저진에 거라 냠냠도 섭섭도 치는 이제 전에 다 지집 띵지 좋아하실 배 섭섭도 집에 가도리야 아니 돈이를 공중도 하면 이제 전에 잘람버지 대라 이니 공중 토빈들 산에 이니 지니나 노서 철도 되게 와래. 그래서 이니들 산에 이니 최소 다 최소 서로 최소 일이기 전람은 니고 시부디 땅 먼저 쳐. 대네 털도 이니 동반이들 산에 털들 산에 이니 돈이 무슨 돈 군소고 나와요 눕 튠진 나와요 눕 이니 가래다 대나가 나와요 눕체. 간다 이니 동반이 레베 출을 추샤고 신도 이니 가수로 유유제 그다음에 데니 로데아노 그다음에 니스나에 니나 타라베 로베 다 어떤이기 또 가수로 그게 냠냠 터인들잖아요 아니 타버리지 아니 토럼토 사탕웨이 시토 다지네 아니 가수로 그게 이미라 다지네 아니 지금 nyomu korku tu zhuhana ma chi, nyundu korku tu zhuhana ma chi chi eni mada sabiji nigali ya nyundu korku ribe pa pang chi eni dine da sa tunbe giji thamasne in dhado sa gyewe giji thamasne in dhado kata dine kata eni nyundu ginyan buchenda nyundu pang dine eni thakso sumu nigali ya da dungyu dogbe lobe thurung da shuk shuk shuk shuk rode ge chigi chene eni kaina Nyunjuki shaabe, nyumungi shaabe, adajik shishetriwa, shishishibara padu chunghe, dana dini ngungu tatudu zimbe tshima. Dada alamdi gwarada, dini ngungu tatudu zimbe tshima. Oda dindri dini, pa tene sani, yani, kashukuru pake, chitashini ki chua tamjai, khenpa chigi, tuyu chigli ya, khen tuya chigi, cha yudu zane, yani, namba tamjai khenpa yishisa adi chungi mara.
1: So if you look at the mode of procedure of these five paths and how manner in which one traverses from one level of the path to the next, we will find that often, or actually the actual transition from one path to the next path, it takes place when the meditator, the practitioner is immersed in a meditative absorption, and so at the initial stage, that is the path of when one is on the path of accumulation, one's understanding of emptiness is not derived through meditation, but it's more derived from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study. So generally speaking, amongst the Bodhisattva practitioners, those who are of the more kind of intelligent aptitude or higher mental faculty, and they before generating the altruistic intention to become fully enlightene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before attaining bodhicitta, they actually attain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the view of emptiness, and at the initial stage, it is in fact their realization of emptiness, although it is not meditatively derived, it is the understanding